노래노래 아이 와야 띠노 아이 와야 띠야 관나 배만 나무 아디노 럭키도 봐 두리두리두라 두리두리두라 아이 와야 띠노 아이 와야 띠야 관나 배만 나무 아디